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크라이슬러의 리베스 라이트, 사랑의 슬픔,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과 밀턴 카팀스가 주연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좌판에는 무엇이 놓여있나요? 어떤 날은 튀김집 좌판처럼 고소하고 활기차고, 또 어떤 날은 대형마트 한 모퉁이 할머니의 산나물 보따리처럼 또 쓸쓸하고 애잔하기도 하죠.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좌판이 어떤 모습이든 옆 사람이 슬쩍 들여다봐 줄 테니까요. 위로 한 자락, 웃음 한 조각,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조금씩 나누다 보면 어느새 좌판이 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연골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 가운데 삐의 예수, 자비로운 예수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안드레아스 델프스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853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컨디션 꽝일 때는 늦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늘은 컨디션 맑음이라 6시부터 정원님 방송까지. 집안일 이제 싹 끝났어요. 개운합니다. 어디로 바람 쐬러 나갈까, 영화나 찾아보면서 쉴까, 행복한 고민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 다 끝나고 딱 여유로운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 참 행복하죠. 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을 쐬러 나가셔도 아니면 또 집에서 이것저것 영화 찾아보면서 뒹굴뒹굴 쉬는 것도 어떤 선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번호 10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립니다. 제랄 플레이 바이올린 그리고 이타마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D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제라르 플레이 바이올린과 이타마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브람스의 3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 유일한 단조 소나타가 바로 이 3번인데요. 그러나 방금 들려드린 2악장은 참 아름다운 장조, 따뜻한 장조로 이루어져 있죠. 어쩌면 그 단조, 슬픔 뒤에 나온 장조라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담맘님이 사연 주셨네요. 요즘 수락산에 청둥오리가 새끼를 6마리나 화제예요. 아침이면 사람들이 밤새 무슨 일이 없나, 혹시 고양이들이 해치진 않았나 걱정하면서 청둥오리 새끼들 숫자를 세죠.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둥오리 새끼 6마리 나란히 있으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무사하게 잘 크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다, 모래, 녹두. 이들은 3개월에서 반년가량 길에서 살다가 우리 집 식구가 된 뒤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 그들의 이름은 아마도 내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일 것이다. 밥이나 간식을 줄 때도 부르고, 가르치거나 혼낼 때도 부르고, 칭찬하거나 위로해 줄 때도 부른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불러볼 때도 있다.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보는 동물 가족의 작은 얼굴은 수천 수만 번을 거듭해서 봐도 여전히 변함없는 감동을 준다. 요다는 어릴 적부터 핑크빛 귀가 큼지막해서 스타워즈의 요다 같았다. 녹두의 이름도 꽤 단순하게 지어졌다. 태풍이 다가오던 어느 여름밤, 동네 녹두 삼계탕 집 앞에서 어린 녹두를 처음 만났다. 모래가 왜 모래가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모래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가졌던 이름은 생각난다. 부천의 한 동물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청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했다. 모래처럼 거처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이름을 갖는 경우도 있다. 내 친구 화영의 반려묘 노랭이는 집 안팎을 모두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있는데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다 달랐다고 한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고양이는 화용에게는 노랭이로, 동네 초등학생 한 무리에게는 꽈배기로, 어느 중학생에게는 감자로 불리고 있었다. 이름이 많다는 건 친구가 많다는 뜻일 것이다.

이름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영화 버드박스가 떠오른다. 연유를 알 수 없는 괴현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 멜러리는 갓 태어난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언제 변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 속에서 멜러리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보이, 걸이라고만 부른다. 고난을 헤치고 안전한 피난처에 도착한 뒤 멜러리가 처음으로 한 일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누군가를 세상의 일부로 승인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대상과 나를 연결하는 마음의 동화줄을 더 단단히 쥐는 일이다. 세상에는 이름 있는 존재보다 이름 없는 존재가 훨씬 더 많다. 집 밖에 사는 가축은 대개 이름이 없거나 번호로 관리된다. 이사 레시코의 사진집 사로잡는 얼굴들은 도축장으로 옮겨지기 전에 구조되었거나 병들여 버려졌다가 살아남은 농장 동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책장을 넘기면 생추어리에서 비로소 늙어갈 자유를 얻은 동물들의 얼굴과 하나하나 마주하게 된다. 그 얼굴 아래로 저마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제 이들은 가축이 아니라 쿼츠라는 당나귀, 테레사라는 돼지, 톰이라는 칠면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을 걸기로 하겠다는 의미다. 이 세상에 같이 있겠노라 하는 약속이다. 문득 전에 없던 묵직함을 안고서 고양이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리사오노의 노래로 카치토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김영글, 안희재, 정우열이 함께 쓴 책 반려인의 하루 가운데 김영글의 글 이름 짓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이 갖는 힘은 참 크죠. 사람의 이름은 물론이고 동물에게, 때로는 식물에게도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존재가 달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같이 있겠노라는 약속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준다는 건 단순히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존재의 귀함에 무게를 더해주는 일이라는 것. 오늘 내가 가장 자주 이름을 부르는 존재가 누구인지 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마루맘님 사연입니다. 정원님이 방송 시작하셨을 때쯤 저도 삼성동에서 가게를 오픈해서 계속 듣는 청취자입니다. 6월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한 4년 전쯤부터 가게를 하신 모양이에요. 김복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김치볶음밥 전문점일까요? 김복 전문점. 그렇게 보입니다. 김치볶음밥. 오, 너무 맛있겠는데요. 김치볶음밥을 전문으로 하시면 가뜩이나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열심히 살아가시고 저랑 또새 일을 시작한 동기이시니까 특별한 마음으로 응원 보탭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아름다운 슈베르트의 가곡 아프덴 바서 투 징엔 물 위에서 노래함 듣겠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 그리고 줄리어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물 위에서 노래함 Auf dem Wasser zu singen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와 줄리아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자,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4번 F단조 듣겠습니다. 어제 들려드린 3번이 노래하듯이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였다면 오늘의 4번은 뭔가 더 어둡고 강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최애 작품이 바로 이 4번입니다. 짧은 곡이지만 이 긴장감 있는 리듬, 또 강약의 대비도 인상적이고요. 무엇보다 선율이 참 우수에 젖어있는 선율이 참 아름답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뜨거운 감정을 쏟아내는 듯한 매력이 있고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듣고 있지만 사실 원곡은 피아노 4핸즈 작품이거든요. 두 명의 연주자가 한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는데 이 4번은 그 두 손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굉장히 묘한, 오묘한 자세로 피아노를 쳐야 돼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칠 수 없는 그런 곡이에요. 막 살도 많이 맞닿고 이래야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우리 브람스 헝가리 무곡 4번 같이 칠까? 이렇게 뭔가 좀 흑심을 품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함께 듣죠. 베르나르트 하이팅까지 가는 암스테르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4번 이 곡이요. 피아노 4핸즈 원곡은 F단조인데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되면서 F샵 단조가 되었습니다. F단조는 뭔가 조금 더 어두운 슬픔, F샵 단조는 조금 더 낭만적인 슬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이제는 아주 유명한 5번 헝가리 곡을 내일 듣게 되시겠네요. 미도리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청취하는 유학생입니다. 여기는 벌써 한여름 날씨처럼 많이 더워졌어요. 밤에 잘 때도요. 50대 중반에 뭔가를 다시 배우고 시작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꽤나 힘이 든 것 같아요. 하지만 선택한 이상 완주해야겠죠. 파이팅입니다. 유학생입니다 하셔서 어린 학생인 줄 알았는데 와 50대 중반에 새로운 걸 배우러 일본까지 가셨군요. 대단하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도 강렬한 응원 보탭니다. 힘내시고요. 완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도리님. 이게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초록색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도 참 예쁘게 지으셨네요. 닉네임.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국 민요 데니보이 듣겠습니다.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영국 민요 데니보이,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특히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0: 아니야?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오늘 1부 끝곡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문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0: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6: 타왕 타왕 타 시원해.
7: 왕왕왕.
6: 타왕 타왕 타 상쾌해.
5: 빵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장일남 작사 작곡 비목, 바리톤 최현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2: 네.
1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1: 맥스 안 터져요.
1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1: 맥스 안 터져요.
1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관자.

아론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레 보내드렸습니다. 팡파레 for the common man. 유진 올먼디가 주연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 곡은 2차 대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현충일인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마음 깊이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2434번님 사연입니다. 정호님, 저는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요. 어찌할 수 없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돌에다가 그림 그리며 가끔씩 일어나 까치발로 서서 걷기 등등 책 읽으며 필사도 하고 저 잘하는 거 맞지요? 인생 뭐 생각하기 나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쉽게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결국엔 자기 손해잖아요. 뭐 감정이 어쩔 수 없겠지만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내 손을 떠난 일이야. 어찌할 수 없어. 잊어버리자. 그리고 내가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 내가 슬퍼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화를 내고 그래야겠죠. 아유, 진리를 또 깨우쳐 주셨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랑잠 듣겠습니다.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많이 연주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참 아름다워요. 자, 조슈아벨의 바이올린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랑잠 보내드렸습니다. 느리게.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내준 사연이에요. 민들레님. 매주 아버지 돌봐드리러 갈 때의 길동무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늘은 금호영제 독주회를 하는 손녀딸 민하의 연주에 모셔오고자 가는 길이라 더욱 감미롭습니다. 95세 할아버지의 응원받아 파이팅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야, 민하는 어떤 악기를 하나요? 금호 영재 독주회면은 아주 치열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아주 재능 있는 학생일 텐데 어떤 악기를 하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또 95세 할아버지의 응원까지 받으니 얼마나 연주 잘하겠어요? 온 가족에게 아주 특별하고 멋진 하루가 되기를 또 민하가 연주 침착하게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다비드 포퍼의 가봇 디장조 듣습니다. 야노 슈타커의 첼로, 시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다비드 포퍼의 가봇 디장주 보내드렸습니다. 야노 슈타커의 첼로 그리고 시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야노 슈타커의 첼로 연주를 굉장히 음반으로 많이 접하면서 자랐는데요. 슈타커는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게오 네리키라는 일본 피아니스트와는 친분이 생겨서 지금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세요.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이고 선생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 만날 때마다 슈타커 얘기를 막 묻곤 한답니다. 그래서 직접 슈타커와 음반도 녹음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하고 있어요. 참. 2503번님 사연입니다. 정원님 목소리 들으며 남편과 멋진 노후 보내고 있어요.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멋진 노후. 8878번님 클래식을 잘 모르는 저는요. 이 방송 들으며 알게 됐답니다. 매일 고정 포이동에서 장옥주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저는 제일 뿌듯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클래식을 잘 몰랐으나 좋아하게 되었다. 편안하게 되었다. 클래식을 즐기게 되었다. 제가 정말 뭔가 뿌듯한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클래식 음악에 빠져들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짧고 쉬운 곡은 또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약간 어렵다, 조금 생소하다, 조금 길다 이런 곡들은요. 그냥 조금은 참고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참고 들으면요.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좋아지게 돼요. 우리가 음식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몸에 좋고 사실은 오래 먹으면 참 좋은 음식인데 첫 입맛에 딱 당기지는 않는 그런 식재료들. 뭐 두릅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런 음식들. 참고 들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안단테 마에스토소 함께 들을게요. 블라디미르 유롭스키가 주요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가운데 4악장 안단테 마에스토조 보내드렸습니다.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정말 제가 이건 한 고등학교 때쯤 정말 푹 빠졌던 음악이에요. 물론 평생 좋아하고 있지만 또 며칠 전에 1781님이 보내준 사연인데요. 60대인데 셔플댄스 배우러 갑니다. 첫날이라 긴장돼요 하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우리 야당에는 멋진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셔플 댄스를 배우러 가시는군요. 이게 셔플 댄스가 이렇게 발을 굉장히 빨리 앞뒤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댄스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스치듯이 스텝을 밟는 그런 춤인데, 아,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도 이렇게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물레 감는 그레첸, 그레첸 암 슈핀가데 보내드렸습니다. 메초 소프라노 브리기테 파스벤더 그리고 피아니스트 에릭 베르바의 연주였습니다. 산청바라기님 사연 주셨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성악곡 들으면서 새로운 음악 접했던 기억이 나요. 참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지난 예전에 옛날의 인연들 찾는 게 참 쉬워진 세상이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정말 뭐 SNS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아직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연들이 참 많죠. 특히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도 궁금한 선생님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또 추억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듣겠습니다. 존 르네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 1번, 존 르네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BJ 알레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파랑돌 함께 할게요. 유진 올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BJ 알리 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파랑돌 들으셨습니다. 유진 올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1: 여행.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8: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9: 오늘 마지막 곡은 일리브로 델라모레 사랑에 관한 책 포르테 디 콰트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 아니 가장 찬란했던 청춘을 빌려 쓰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동생 진석은 울먹이며 형 진태에게 말해요.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눈을 뜨면 우리 집 안방이고, 난 아침을 먹으면서 형에게 진짜 같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리고 난 학교에 가고, 형이란 어머니는 가게에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오늘은 현충일. 끝내 이루지 못한 진석의 평범한 꿈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그 소중한 희생과 헌신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마운 오늘을 시작해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태극기 휘날리며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 에필로그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주는 ERP?
4: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두 곡을 들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현우의 트럼펫, 다시 처음이라오. 앞서 들은 곡은 1902년 고국을 떠나 하와이로 향한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역사를 담은 다큐영화였죠. 하와이 연가 중에서 데니 보이, 리처드 용재온일의 비올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개봉 당시 이진영 감독님을 모시고 초대석도 가졌었죠. 미지의 땅에서 삶을 개척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돕던 한인 1세들의 삶이 가슴 뭉클하면서도 감사했어요. 또 이런 영화를 보게 돼서 그들의 삶을 알 수 있게 돼서도 참 놀랍고 감사했고요. 하와이의 풍광이 너무 아름다웠고 음악도 너무 좋았고요. 초심종합병원님, 강디 우리 영음씨들 감기 조심하세요. 전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 틀고 잤는데 걸려버렸어요 하셨네요. 감기 걸리셨구나. 네, 맞아요. 요즘 선풍기도 틀고 낮엔 에어컨도 틀고. 그쵸. 근데 마냥 더운 날씨는 아니어가지고 밤에 창문 열면 저도 창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거든요. 그러니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연희님, 군복무 시절 봤던 킬링필드, 존 레논의 이미진 신청합니다. 꽤 오래전 영화지만 영화가 전하는 인간의 잔인함, 또 그 가운데 피어나는 인간의 감동이 잊히지 않습니다. 김소연님도 중학생 때 엄마랑 둘이 같이 보셨군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이매진 다시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저도 너무 지금 듣고 싶은데 알렉산더 대왕님도 청해 주셨네요. 이건 들어야겠네요. 준비했고요. 7973님 신청곡도 이어갈게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해주던 영화 행복을 찾아서에서 듣고 싶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두 곡 들으셨습니다. 5387님,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봐요. 이런 분들 매일매일 한두 분씩 있죠. 너무 반갑다고요. 매번. 네, 듣기만 하시던 분들 네, 이렇게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재밌다고요. 신청곡도 나가고 사연 소개되고 선물 받고 이런 재미를 꼭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맘마미아 I have a dream 듣고 싶네요.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셨는데 너무 좋으셨을까요? 이어서 카펜터즈 탑 오브 더 월드 애니메이션 슈렉에서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꽃띠님. 뭐가요? 아, 작년까지 즐겨 입던 여름 티셔츠가 안 보여서 오전 내내 찾다가 급 허기 져서 라면 끓이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작년까지 즐겨 입었던 여름 티셔츠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요? 친구 집에 벗어놓고 왔다. 네, 밖에서 외박할 때 벗어놓고 왔다. 뭐 여행 갈 때 왜 옷 바리바리 싸갖고 갔다가 하나 어디다 흘렸다. 또 하나는 요거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찾고 싶을 때는 그 옷이 숨어버린다고요?

저는 그렇게 찾은 적이 너무 많아요. 빨리빨리 옷걸이를 이렇게 넘길 때 그 사이에 껴있을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어깨가, 옷걸이에 어깨가 이렇게 어슷대가지고 다른데 쫙 붙어있으면 안 보인다고요. 다음에 한 번씩 좀 살살 찾아보시면서 옷 정리도 살살 해보시면서 하면은 쏙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 동명의 영화 주제가였죠. 영화에서는 다른 가수가 불렀는데 영화가 성공하면서 데뷔분의 리메이크 버전이 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시마 아오이의 더 로즈, 영화 인간 중독에서 준비했어요. 이 영화로 임지연 배우가 처음 얼굴을 알린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가장 열일하는 배우 중 한 분인데 새롭더라고요. 함께 듣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0: 네. 앞서 들은 곡은 6888님 신청곡. 처음 글 써봅니다. 일주일 밀린 집안일에 온몸이 뻐근하네요. 좋아하는 영화 음악 듣고 힘내고 싶어요. 필라델피아에서 들려주세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스트리트 오브 필라델피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우리 CBS 또 최영음에서 몇몇 그 인재들이 나와서 만든 우리들의 유튜브가 이제 첫 영상이 업로드 되기가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1월화, 아, 3일 남았네요.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죠? 꼭 기다려 주시고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들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요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 나비엔.
18: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9: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프랑스 고전 소설 위험한 관계를 현대 고등학교로 옮겨왔어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중에서 더 버브의 비러스윗 심포니. 당시 라이언 필립이랑 리즈 위더스푼 커플도 참 예뻤는데 이곡 끝곡으로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0: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이나 장아찌 하나 담그는데도 과정들이 간단하지 않죠. 그런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오며가며 다들 한마디씩 보태요. 그 힘든 걸 왜 해? 에이, 그냥 사 먹는 게 더 싼 것 같은데? 왜 안 힘들겠어요? 사 먹고 말지 하는 생각도 뭐 당연히 들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대답은 해주고 싶으니까. 정성. 음식은 정성이래야 돼. 그러니 말은 그만 보태고 손 하나 보태보세요. 하는 사람 기분 따라 손맛 따라 그 맛도 달라지는 거니까 새콤달콤 더 맛있는 여름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토이 김영중의 좋은 사람으로 6월 6일 현충일 예, 시작했습니다. 아우,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 예, 또 우리가 이 날이 없었으면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묵념도 하시고 또 나라를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해 볼게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형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들어갑니다.

0: 야.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565님이 신청하신 잭스키스의 예감 핑클 웨이팅 포 유. 8724님, 점심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노래 따라 불렀더니 아들이 엄마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저걸 다 외우냐고 놀라워하네요. 아들아, 많이 놀랐어? 나도 놀랐어. 80년생 손녀사가 부산에서

0: 공부를 안한채로. 예.
1: 그게 있잖아. 공부를 할때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 우리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손으로는 했거든, 분명히. 뭔가 이렇게 따라 적기도 했는데 말이야. 아, 모르겠네. 그걸 따라 적었는데 노래 가사를 외우게 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였단다. 미안합니다. 애들한테 들켰어. 0779님, 언니, 워킹맘 오랜만에 언니 방송 듣고 있어요. 어휴, 오랜만이에요. 추억 가득한 노래들 선곡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감동받아 울어요. 그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달달 외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적당히 들었으면 큰 추억 안 쌓였을 텐데 그냥 저 미세한 저 말초 신경서부터 우리가 노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꼭 제가 꿈이 가수여서만 아닐 거예요. 친구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토시 하나도, 숨소리 하나도 안 놓치고. 그때는 모두가 음악평론가였어. 그랬던 것 같아. 네, 뭐 하나 새로운 거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막 대화 나누고. 공부도 그런 식으로 토론하고 대화했으면. 공부는 왜 재미없지? 아, 재밌어하는 애들이 있었지?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재능, 음악을 저 말초 신경서부터 받아들여 볼까요? 물랄라 세션 아이유 애타는 마음, 부석순 피처링 이영지의 파이팅 해야지.

조이 5575님이 신청하신 H.O.T.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이준호님이 신청하신 에즈원 데이 바이 데이. 913님 아유 고딩딸 학원 픽업 다니느라 바쁜 주말이지만 그래도 짬짬이 가계부 정리하고 일기도 쓰면서 와 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요즘에 가계부 쓰신다는 분은 거의 못 봤는데 사실 진짜 가계부 쓰는 게 정말 좋다고. 그 가계부 꼭 쓰라고. 그렇게 본인이 손으로 기입을 해야 그게 오고 가는 거를 다 이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아낄 부분 너무 한 부분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온다고.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그렇죠. 아 근데 대단하시네. 요즘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사진을 봐도 일기를 봐도 느껴져요. 913이 최고다. 일기를 일기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 연남매맘님 밀린 집안이란다고 가족들 다 내보냈는데 음악 선곡이 너무 좋아서 엉덩이 들썩들썩 집중할 수 없어요. 여태 뭐 했냐는 소리 또 듣겠네요. 그래도 수영 씨 덕분에 엔돌핀 도달.

야, 뭐 하긴 뭐해? 음악 들었지? 응? 그리고 집안일 한다고 가족들을 내보내지 마세요.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배워야지. 그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가 어디 있어요. 그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유튜브에

바로 닦아라. 박, 박, 박. 여기에는 요새제를 써서 어떤 걸레로 닦아라. 박, 박, 박. 금은 화장실 청소 남자들이 훨씬 더 잘한대요. 그리고 좋아한대요. 좋아한다고 제가 소문 들은 거, 좋아한대요. 피디님 좋아한대요. 우리 집도 와요. 미리네님의 신청곡, 잔나비, 외딴섬 로맨틱, 튤립님의 신청곡, 너드 커넥션, 좋은 밤, 좋은 꿈.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에 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1164님의 신청곡 2PM I'll be back 듣고요. 2부에 back, I'll be back.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비요.
1: 그레이스 님이 신청하신 진우션 에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

0: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스푼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뷰쥬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모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비스트, 픽션, 빅뱅, 거짓말 7610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7139님의 신청곡 베이비복스 우연 7610님 요즘 느끼는 거지만 하루가 특히 주말 하루가 정말 짧게 느껴져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면 나이가 든 거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게 안 좋은 거가 싶고 그래도 하루가 빠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미 말도 빨리 하고 계셔가지고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상상해봤어요. 아니 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흘러가지만 왜 어르신들 말이 왜 안 틀려? 살수록 딱딱 맞아? 응? 나이 들면 뭐 몇 킬로 속도로 더 빨리 간다 그러는데 그게 분명히 뇌의 문제겠죠.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면서 가지 못하고 숭텅숭텅 기억나니까 훅훅훅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정말 거짓말같이 지나가죠. 1335님 언니 조만간 있을 중요한 일정 준비를 위해서 오늘도 모두 사무실에 출근해서 아무 말 없이 일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냥 바로 그냥 집중해서 일만 할까. 어휴, 이게 집중할 때 들을 게 좋을 노래일지 모르겠네요. 전호용 님이 신청하신 모노의 파라다이스 김현철 오랜만에

사진을 보다가 노을 붙잡고도 7424님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다복하셔라 셋째 돌잔치 했어요. 사실 첫째 둘째 돌잔치 안 해서 이번에 돌잡이 3명 다시 아 잘했네. 첫째랑 둘째가 막내 생일 축하한다고 너는 꽃이야 라는 축가도 불러주고 하객들이 이 장면이 최고였다고. 최고지. 아이 하나 있던 집들이 둘째가 갖고 싶다며 갑자기 출산 장려 돌잔치가 됐답니다. 근데 저는 7424님이 너무나 지혜롭고 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출산이 장려된 게 만약에 첫째도 돌잔치하고 둘째도 돌잔치 했는데 셋째 오라 그러면 욕먹습니다. 네. 근데 첫째 둘째 안 했는데 셋째 돌잔치에 와라 이러니까 이야 애국자다 이러면서 딱 간대. 애들이 너무 귀여워. 막 애들이 애를 축하해주고 애가 애를 막어 너는 꽃이야 이러고. 아유 진짜 이 모습 보면은 진짜 둘째고 셋째고 다 낳고 싶을 것 같아요. 아우 이 집에 커피라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가난하여 줄 것이 없지만 온 마음 담아 커피 드리도록 할게요. 1864님 와이프랑 딸이 9박 유럽 여행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아들하고 같이 공항 가고 있어요. 밤에 아들 재우고 혼자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하루 정도만 좋고 허전하더라고요. 없으면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부인야오. 그럼 가족이 부대끼고 살아야 돼요. 아유, 근데 딸이랑 9박 유럽여행 이게 뭐 어떤 조합인지 늦둥이를 낳으셨나? 그래서 큰딸이랑은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아기는 조금 어려서 아버지가 암튼 굉장한 선택을 해서 부인 야호가 됐네요. 네. 신청하신 리스 앤드 러브 어택 이수정 님이 신청하신 볼빨간 사춘기 여행.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0: 눈앞에 우리금융그룹.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해암환 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여기가 뉴욕입니까?
15: 이곳이 파리입니까?
1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8: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9: 오늘 끝곡 이영규님이 신청하신 델리 스파이스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견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충렬이라는 말은 충성심과 절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독립운동가, 참전용사, 민주운동가, 전몰장병, 순직공무원, 순국선열처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까부리죠 한동준도 오늘만큼은 경건하게 FM 팝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 되기도 한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첫 곡은 화이트스네이크 Here I Go Again 이었습니다.

0: 브로콜리 님이 하늘빛 좋고 솔솔 부는 바람도 좋고 탄천 산책 로이자에 앉아 오리들과 음악 감상합니다. 이야, 망중환이네요. 사진은 안 보내주셨는데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이. 김민숙 씨, 날씨가 화창하다 못해 눈이 부셔가지고 밖에 못 나가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청취합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라디오는 사실 뭐 열심히 청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들으셔도 너무 좋거든요. 음악 들으시면서 일하시는 것도 좋고 음악 들으시면서 아까 그 브로콜리님처럼 산책로 의자에 앉아서 책 본다든가 오리와 함께 논다든가 뭐 이런 거 좋죠. 좋은 일님이 진중하신 음성으로 올드팝을 전해주셔서 좋아요. 까불이 아닙니다. 아, 까불이라는 말은요. 그 제 노래 제가 부른 노래에 비해서 좀 까분다는 거죠. 노래는 상당히 점잖고 진지한데 진행은 약간 좀 예, 그렇습니다. 자, 한동준 FM팝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위켄드 스페셜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 아주 좋은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또 신청곡도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4: 숭실 역자
3: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The Do List and I Wish, Bonnie M의 Happy Song, ABBA의 Lay All Your Love on M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와, 사우디에서 보내주셨어요. 리자님이 사우디 현지 아침 8시인데 벌써 36도예요. 낮에 오는 게 두려워요. 이야, 아침에 36도예요? 그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너무 무적이 찔찔 것 같은데. 아이. Sunshine8님이 오늘 선곡이 너무 좋아요. 제가 다 아는 팝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러셨어요. 9167번으로도 역시 선곡 너무 좋으네요. 월요일도 노동곡으로 들려주세요. 그러셨습니다. 월요일날 거를 뭐 미리 그렇게 걱정하시고 계세요. 월요일날 일하시니까 이제 그때 노동요로 음악 부탁하시는 거죠? 아유, 얼마든지 저희들은 그때 또 뭐 이런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조윤진 씨, 오늘도 텔레파시 방송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곡들. 아유, 텔레파시. 다,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심전심 텔레파시. 아, 이게 딱 들어맞는 사이예요. 자, 노래 두 곡이어서 듣습니다. Phil Collins와 Marilyn Martin이 함께 부르는 Separate Lives. Westlife와 Mariah Carey가 함께 부르는 Against All Odds.

The Cars의 Shake It Up에 이어서 Blondie의 One Way or Another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화끈한 추러스님이 매일 듣는데 여기는 처음 들어와 인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가끔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신청곡도 해주시고 그러면 재밌어요. 네. 어? 멜론님은 지금 산티아고 여기 시간 7시 34분인데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예요. 이곳에서 들으니 반갑네요. 부엔 까미노. 아니 거기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가 종착지 아닌가요? 그 산티아고 줄넷길에서 그 성공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오 대단하세요. 네. 모카커피님은 아침에 신랑이랑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맨발 걷기하고 산채 정식 두둑히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신랑이 운전하는 차에서 보냅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고마워요 여봉. 그러셨습니다. 네. 아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진짜 좋죠. 거기 근데 야 거기 가본 지도 오래됐네. 한 10년 된 것 같은데 10년도 더 됐네. 예전하고 하여튼 많이 바뀌 많이 저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비르님이 방금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햇볕에 등이 따뜻하고 양볼은 마치 사과처럼 빨개졌어요. 예, 동준님 절대 까불이 아니고요. 톡톡 튕기는 멘트, 특히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할때 매력적인 톤이 얼마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는데요. 한가로운 축구장에 와서 인조잔디긴 하지만 푸른 잔디밭을 걸으면서 동준님 목소리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답니다. 그러셨어요. 한가로운 축구장에 지금 혼자 거닐고 계신 거예요? 너무 좋겠다. 그 잔디밭이 그냥 쫙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할때 매력적인 톤이 매력적이에요? 아, 그래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매력적이라고 노래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Have You Never Been Mellow, Mary McGregor의 Torn Between Two Lovers.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5: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FR 데이비드 뮤직 미리넨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Anywhere is 애니아의 노래.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고양시 30대 왕자님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현충일에 꼭 이 곡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하여튼 Anywhere is 띄워드렸습니다. 애니아의 노래로 한동준의 FM 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랄랄라님이 어제 무릎 급성염증으로 119 타고 입원했어요. 통증이 가라앉으니 동준님 목소리가 그리워 들어왔어요. 여유롭게 음악 들으니 위안이 되네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며 얼른 나아서 나가야겠죠. 그러셨습니다. 여기 천안이에요. 그러셨습니다. 네, 아유 빨리 나오셔야죠. 119 타고 입원할 정도면 상당히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퍼스트 펭귄님이 커피 쿠폰 듣다가 아들들하고 빵 터졌어요. 큰아들 군대 가기 전에 아빠와 아들 두 명과 해운대 2박 3일 여행하고 경부고속도로 대구를 지나가고 있네요.

0: 김포시장 이원화 국씨 어제 오늘 이틀간 맛있게 먹고 신나게 서울행 휴게소로 달립니다. 아, 그러셨어요. 즐거운 여행 다녀오셨네요. 가족들과 함께. 역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가능하면 말은 줄이면서 노래 소개 그리고 신청하신 분 소개 정도만 합니다. 자, 2부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기.

Pet Shop Boys의 Go West, Duran Duran의 Hungry Like the Wolf, 그리고 Wham의 Freedom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7276번으로 여주 중부고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친구들과 환갑여행 막날 마치고 지금 서울 가는 중입니다. 아침에 울산에서 출발했어요. 지연숙, 이미화, 김경아, 이윤영 이렇게 네 분이 환갑여행 다녀오셨군요. 서울 가는 중인데 길이 좀 막히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기분 좋죠. 친구들과 함께하면 뭐 모든 게 다 즐거운 일뿐이죠. 스누피 퐁퐁님이 모처럼 쉬는 날이지만 열무김치, 깍두기, 매실청 담기 열일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만나게 먹을 생각하면서 FM팝스가 즐거운 노동요가 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도 참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하시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하실 수 있죠.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샬롯 처치와 조시 그로반이 함께 부르는 The Prayer, 그리고 셀린 디온과 일디보가 함께 부르는 I Believe in You.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 그리고 Doobie Brothers의 What a Fool Believes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Over the Rain

0: 됐어요.
1: 낮잠하고 FM 팝스하고 또 잘 아닌가?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아 시골집 마당에서 듣는 FM 팝스 아, 기가 막히죠. 어 2838번으로 사진 보내주신데 이게 어딘지는 안 보내주셨습니다. 어 산 산인데 북한산 같기도 하고 예 어디 산인지 좀 보내주세요.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도 님이 Life is cool 스윗박스의 노래 나올까 안 나올까 쉽게는 안 틀어준다는 소문 그래도 매일 듣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나오죠. 아니 근데 오늘 안 나오더라도 언젠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요.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18th의 Upside Down.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0: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3: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로버트 플래그의 노래입니다. Killing Me Softly With This Song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어릴 적 수박씨를 삼키면 뱃속에서 수박이 자랄까 봐 걱정했던 적 있으시죠? 오늘은 곡식에 씨앗을 뿌리기 가장 좋다는 절기 망종입니다. 뱃속에 들어간 수박씨는 자라진 않지만 마음속에 심는 씨앗은 진짜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토요일, 시원한 파도소리, 탁 트인 바다로 떠나는 상상의 씨앗을 심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원한 여행길 같이 출발하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태연이 부른 제주도의 푸른 밤이었습니다. 아, 제주도의 푸른 바다. 이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서 멋진 토요일 오후 잘 보내보는 겁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0: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김현철 연애 유미애 씨가 신청하셨네요. 김현철의 노래는 0336번으로도 청해 주셨습니다.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이 노래는 박남순 씨가 신청하셨고요. 와, 점점 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쵸? 시원하시겠네요. 0677번으로 주셨는데 청정계곡 와서 듣는데 시원하고 좋아요. 이게 이 계곡의 소리들, 그 공기와 어우러지는 음악들이 아주 멋진 조합입니다. 6369번 이제 6월만 지나면 1년의 반이 지나네요. 올해는 현충일이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 돼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하셨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현충일 6월 6일 옛날에는 조기를 그렇게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모습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936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부활.

여진의 노래 꿈을 꾼 후에 정순자 씨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아내와 오랜만에 대전으로 데이트 왔다가 올라갑니다. 유명 빵집에서 케이크와 빵 여러 개 사가지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내는 차에서 주무시네요. 7295번으로 주셨습니다. 아, 왜 아이나 어른이나 차 타면 그렇게 졸릴까요? 그 엔진음하고 바람소리 살짝 들리는 그 창밖의 바람소리 이런 게 굉장히 잠을 오게 하나 봅니다. 조심해서 잘 올라오세요. 7463번 낚시하고 계시네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 낚시터에 왔습니다. 조용하고 시원한 바람, 좋은 음악,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어요. 고기들도 멍 때리라고 2시간 동안 꿈쩍도 안 합니다. 아, 뭐 그런 시간도 낚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4597님 오늘 생일인데 쑥갓밭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신나는 노래 부탁해요. 아유 알겠습니다. 예, 생신 축하드리고요. 얼른 마치고 쉬십시오. 신나는 노래 이 노래 어떨까요? 투투 1과 2분의 1 2309 이부열 씨가 신청하셨어요.

김태수 씨, 정은희 씨가 신청하신 쿨의 애상까지 함께 했네요. 토요일 오후 경쾌한 노래 두 곡 괜찮은데요. 9391님 사연에 아주 진한 향기가 떠오릅니다. 차로도 마시는 캐모마일이 우리 집 마당에 소담스럽게 피었어요. 낮에는 풀 뽑고 물 주고 음악 들으며 꽃순이로 삽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아이, 저 캐모마일 꽃들 저걸 말려서 차로 마시는 거잖아요. 꽃순이 9391님. 아우, 이 사연 읽어드렸는데 향기롭습니다. 이명숙 씨, 남편이 임파선에 혹이 나서 수술을 했어요. 악성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수술 흉터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서 쾌차했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그러셔야죠. 수술은 잘 된 거죠? 이명숙 씨의 남편 되시는 분 건강하시라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김태현 씨는 오늘 도자기 물레 수업을 다녀왔다고요. 허리가 아프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야, 이렇게 무언가 취미생활. 그게 또 재미있다면 더 좋을 게 없죠. 행복하십시오, 김태현 씨. 조영신 씨 그리고 이현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요. 리아킴, 위대한 약속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0: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리트머스의 할아버지 시계. 그리고 5340번으로 신청하신 조용필 고추잠자리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

쇼.kr1온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혜자 씨가 아침 9시에 시작된 오늘 일정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백수가 얼마나 바쁜지 과로사하겠어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주 좋지 않습니까? 어서 들어가셔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이 노래가 여러분 많이 보셨던 국제시장 그 영화의 OST인데 배우 김슬기 그리고 장미여관이 함께 부르죠. 노란 셔츠의 사나이. 노란.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죠.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였습니다. 김영탁 씨가 신청하셨네요. 공동경비구역 JSA 이 영화의 OST였죠. 그렇죠?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5: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6: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양희은 씨의 노래 한계령 4032번 그리고 임지훈 씨의 내 그리운 나라는 1035번으로요. 친구분이 임지훈 씨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셨네요. 9695번 매일 꽃과 나무와 대화하며 치악산에서 가요 속으로를 들으며 즐겁게 일하는 귀촌 5년차입니다. 이야, 차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계시는 우리 9695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유 멋지네요. 자,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특별기획 어른들을 위한 동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동요 한 곡 들어보고 함께 불러봅니다.

오늘은 동요 개구리 왕눈입니다. 이 개구리는 동물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청개구리 전래동화도 있고 개구리 왕자 그리고 그 캐로로라고 있죠. 개구리 중사 캐로로 개구리 왕눈이까지 아마 더 많을걸요. 특히 80년대 초반 애니메이션 개구리 왕눈이는 어린이들에게 슬픔과 기쁨을 알게 했고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을 거예요.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생각나시죠? 그 무서운 투투, 예쁜 아로미, 가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열심히 논에서 연못에서 개굴개굴 울고 있을 그 개구리들 생각하면서 개구리 왕눈이 같이 불러보시죠.

개구리 왕눈이에 이어서 개똥벌레 신영원 씨의 노래까지 흥얼흥얼 함께 따라하셨을 것 같아요. 김수지 씨 동요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같이 보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의 모습. 저는 특히 그 봤던 옛날 TV가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TV의 생김새 말이죠.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061번 어릴 적 집 앞 냇가에서 여름방학이면 서울에서 놀러온 사촌들하고 시원한 강가에 발 담그고 수박 먹고 고기도 잡고 밤새 모기 물려가며 수다 떨던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 그 강가의 모습, 그 밤 공기와 섞인 모기향 냄새, 이거 그립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날이 그립네요. 양경화 씨, 김유자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김현숙, 그날.

이범용 한명훈 씨가 함께한 꿈의 대화 2708번으로요. 이 꿈의 대화를 잘 부르던 친구가 생각난다면서 사연 주셨네요. 아, 그러게요. 7706-8687번으로 신청하신 나훈아 씨의 홍시였습니다. 3645번 아버지 추도일이라 다녀오면서 듣고 있는데 가요 속으로 해서 나오는 노래들을 들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오늘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자, 오늘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서 헌신하신 이 고마운 분들 떠올리게 되네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요 속으로 토요일 이 시간 K-POP 다시 부르기가 준비되어 있죠? 스타들이 재해석한 가요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은요, 최유리가 부르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준비했어요. 1988년에 장혜리 씨가 부른 노래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때가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잖아요. 이 노래를 20대 가수 최유리가 리메이크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최유리 씨가 재해석한 단발머리를 들려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성이 워낙 뛰어난 가수여서 뭐 임영웅, 아이유 뭐 이런 많은 동료들이 이 최유리의 창법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팬심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뭐라 그럴까? 과장되지 않은 솔직한 창법이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공기 반 소리 반 이거예요. 최유리가 부른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농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차태현 2차선 다리, 최정임 씨, 임수빈 씨가 신청하셨어요. 트로트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문금순 씨, 김경환 씨가 신청하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이의 꿈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굳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0: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뱀의 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현대미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오직 눈 맞춤만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손짓도 없이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건데 놀랍게도 수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옛 연인이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이 눈을 맞추던 시간은 엄청난 전율과 감동을 선사했다는데요. 서로를 향한 눈빛 하나만으로 하고픈 말들이 고스란히 전달됐기 때문이겠죠.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땐 그 사람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아주 잠깐이라 해도 말에 담을 수 없는 진심을 충분히 전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0: 다이아나 크롤의 The Look of Love. 좋으면은 뚫어져라 보게 되고 싫으면은 아예 시선을 두지 않듯이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눈을 바라보면요, 혈관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페닐 에티라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운 뒤 화해가 힘들 때도, 친해지고 싶은데 망설여질 때도 일단은 눈을 맞추고 대화를 시작하면 훨씬 수월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지 않을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뿐 아니라 따스한 시선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풍경, 이웃들과 눈을 맞추며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4: 쑥실력자,
3: 나의 꿈을 쑥실력 발휘 쏴
4: 쑥실력자,
3: 내 실력이 쑥실전으로 쏴
4: 쏴 쏴 쏴
3: 실전혀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큐.

0: 오늘은 71회 현충일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올렸습니다. 아침에 조기 개양하고요 그러셨네요. 5314님 나나무스쿨의 노래 메타스프로모만델리 우리에게는 하얀 손수건으로 알려진 곡이죠. 이어진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은 0537님 보내주신 곡입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추억의 영화 음악 세 곡을 함께합니다. 영화 속에 밥이 있고요. 오늘 기다려지는 저녁 시간이 있으신가 보나요? 분덜리히님, 오늘 밤은 어떤 밤일까? 마티아 바자르의 노래 스타세라 케세라.
1: 스타세라 케세라 레스타레 tutto il tempo con te

매주 토요일에는 추억의 영화막 세 곡을 함께합니다. 영화 속의 팝. 오늘은 김규동님이 호국의 달 6월을 맞아서 전쟁 영화 음악을 보내주셨네요. 먼저 사상 최대의 작전,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결정지었지만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전쟁 영화. 존 웨인, 헨리 폰다, 리차드 버튼, 로봇 미첨, 숀 코너리, 폴 앵카 등 당시의 헐리우드 명배우들이 모두 등장을 했죠. 주제가는 폴 앵카가 사병으로 전투에 참여 행진하며 직접 부르죠. The Longest Day.

동남아시아 전선에서 일본군에 붙잡힌 연합군 포로들의 방콕과 랭군을 연결하는 콰이강의 다리 건설, 그리고 이 다리를 폭파하려는 영국군 유격대의 긴박한 상황을 아주 심도 있게 묘사한 그런 영화 콰이강의 다리. 윌리엄 홀덴, 알렉 기네스, 잭 호킨스가 열연을 했던 영화죠. 미치 밀러 합창단의 합창이었습니다. 2006년 개봉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는 영화 원스, 김효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화는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이 OST가 스토리라인 전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쿠스틱 기타와 어우러지는 그랜 한사드의 목소리는 듣고 들어도 또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영화 원스 가운데 보링 슬로리, 그랜 한사드, 마르게타 이글로바였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6월의 첫 주말이면서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이기도 한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좀 더 더우셨죠. 전주의 한낮 기온이 31.3도, 서울도 27.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보다도 살짝 더 높은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수준에 걸맞는 이렇게 초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얇은 긴 소매 겉옷을 하나 챙겨 챙겨서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청주와 광주, 대구 18도, 춘천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 대전 28도, 광주가 29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한 정도의 더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 오전에 영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남부 내륙과 호남 동부,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월요일인 모레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어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동해안과 또 내일 모레 사이에는 제주와 남해안에서도 높은 물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바브라 스트레이샌드 메모리는 6610님 정하셨고요. 디퍼플의 노래 소울즈 오브 포춘 김은숙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속 시끄러울 때는 일단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네 공원에 나왔습니다. 고민이 있으니까 일단 걸으며 생각해 보려고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걷다 보면 음악 들으면서 특히 걷다 보면 언제 내가 그런 걱정했나 싶으실 것 같아요. 1894님 걱정거리가 모두 달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비행기도 다니고 이름 모를 새도 다니고 그러면서 저녁 스케치와 함께하니 참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갤럭시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혼자인 게 적적하고 심심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서너 달이 돼갑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마을 회관에는 가기 싫고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있는데 내 눈에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색연필이 보입니다. 손주들이 왔다가 두고 간 것 같은데 철진한 달력을 한 장 찢어 그냥 끄적여 보니 시간도 잘 가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딸이 와서 잘 그렸다고 해주니 기분도 좋았습니다. 꽃도 그리고 집 앞에 소나무도 그리고 다람쥐도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그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뭘 그릴까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더 잘 그릴까 혼자 머릿속에 구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모두 벽에다 붙였습니다. 오래된 방 한쪽 노란 벽지가 알록달록 그림으로 채워졌습니다. 종이들의 크기가 맞지 않아 틈이 생긴 곳은 또 그 틈에 맞춰서 종이를 잘라 꽃을 그려 붙였습니다.

이름과 날짜를 쓰고 이 꽃을 그릴 때 내 마음도 함께 짧게 적었습니다. 벽 가득 붙여진 그림을 보면서 잊혀졌던 기억도 나고 이 그림을 그릴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도 생각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어떤 걸 그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오래전 남편하고 함께 갔던 제주도 유채꽃밭을 그려볼까 합니다. 성산일출봉 근처 유채밭에서 나란히 찍은 사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일찍 떠났는지.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을 그림으로 달래봐야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호호 아줌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참 부럽습니다. 꽃그림 참 이쁘겠네요. 멋진 그림 보고 싶은데 그러셨어요. 7944님 혹시 따님이 엄마 그린 그림 전시회 한번 열어줄까요? 그런 얘기 안 하시나 모르겠네. 그래요. 한번 그런 기회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호호 아줌마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Bette Midler의 노래 In My Life는 1415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4: 햇살 좋은 날 있는가 하면 또 어두운 날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도 밝은 날, 슬픈 날 있지요. 조금 힘든 날이면 좋은 날을 보지 못했던 날도 잠시 되돌아볼 수 있고 더 좋은 날도 기대하게 되니 이 또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소리님의 마이클 잭슨의 노래 You are not alone.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임스의 데킬라, 김진영님 정하 신곡이었습니다. 부모님이랑 지금 평창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6월 초인데 여기는 바람도 많이 불고 밤에는 2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재밌게 지내시다 오셔요. 1639님 영종도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 소라 잡고 개 잡고 도시락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가족단이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도 엄마 아빠랑 같이 왔는데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셔요. 잘하셨나요? 02 54

0: 문자 보내셨습니다. 배미양의 터닝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요즘에 시간 날 때마다 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껏 게으름을 부리던 시간들을 반성하기도 하면서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주변도 나의 마음도 새롭게 정리하고 있답니다. 그러셨어요. 가끔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김정연님 정하신 수프잔 스티븐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였고요. 앞에 들으신 마이클 룸의 When a Child is Born 2691님 정하신 곡입니다. 신안군 도초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동네 친구들 43년 만에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라도 광주에서 모두 모였는데 또 아쉬움의 여운을 남기고 다시 출발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 객지로 나와 환갑 나이를 넘기고 만났으니 참 그 감회가 얼마나 새롭고 감사한지 모두들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만나자 그러셨어요. 자주 만나시면 좋겠네요. 그죠? 4666님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앤퀴즈 타임이 있고요. 이광수님 정하신 비지스입니다. I started a joke.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인 퀴즈타임. 이곳은 백제 사비성에 나당연합군에게 점령이 될 때 수많은 백제 여인들이 꽃잎처럼 백마강에 몸을 던지는 모습이 꽃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 이 이름을 얻었다는 전설이 있지요. 조선 후기 학자인 우암송 시열이 쓴 글씨가 남아있는 이곳은 부소산성을 통해 올라가 정자에서 백마강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 백마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올려다보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인근 관광지로는 부소산성, 고란사회,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향교, 국남지, 국립부여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의자왕 하면 떠오르는 곳으로 부여군 부소산 북쪽 백마강변에 서 있는 바위 절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럴드 졸링의 도합데이스는 7024님 정하셨고요. 보광동의 오종현님이 인천의 윤수진씨하고 듣고 싶다고 보내주신 곡은 로라 브라니간의 글로리아였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타임 이곳은 백제사비성이 나당연합군에게 점령될 때 수많은 백제여인들이 꽃잎처럼 백마강에 몸을 던지는 모습이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 이 이름을 얻었다는 전설이 있죠. 의자왕 하면 떠오르는 곳으로 백마강변에 서 있는 바위 절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자메시지 샵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모처럼 쉬는 날 집안에서 뒹굴뒹굴 잘 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밥도 해먹고 차도 마시고 집에서 모든 거를 했네요. 저녁에는 이렇게 저녁 스케치 들으며 칵테일 한잔합니다. 하루를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어요. 네스프님. 로라 피지의 노래 아브라삼의 안아주세요 였고요. 앞에 들으신 안드레아 보첼리, 사라 브라이트만의 간토 델라 테라, 대지의 노래는 베로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오늘 양평 물소리길 4코스 트레킹 갔다 왔는데 오늘 날씨도 좋았지만 탁 트인 남한강 바라보며 보는 코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스트레스며 근심 걱정 잠시나마 내려놓고 오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좋으네요. 그러셨어요. 트레킹 다녀오셨군요. 싱근님. 남편이랑 영월에서 바베큐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이 기분이 진짜 행복이겠죠. 우리 남편 사랑한데이 하셨습니다. 이선화님.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의자왕 하면 떠오르는 곳으로 백마 강변에 서 있는 바위 절벽의 이름은 낙화암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무더운 여름 백제 기행을 떠났었는데 그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퀴즈네요. 0221님. 제 고향 부여 낙화암이지요 하셨습니다. 고향이시군요. 3499님. 대전 직장에서 아산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녁 스케치 듣고 있습니다. 4752님. 3148님. 사냥자리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깊이 사귀지 마세요. 작별이 잦은 우리들의 생활, 가벼운 정도로 사귀세요. 악수가 서로 짐이 되면 작별을 하세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세요. 너만이라든지 우리들만이라든지 이것은 비밀일세라든지 같은 말들은 하지 않기로 하세요. 내가 너를 생각하는 깊이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깊이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몇쯤 간다는 걸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작별이 올 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알죠. 뾰족하게 모난 서로에게 다치지 않으면서도 온기는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리 말이죠. 혹여 누군가 작별을 말하거든 그 마음도 존중해 주었으면 해요. 그거는 인연의 끝을 알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마음의 거리를 찾으려는 거니까.

밥 딜런의 노래 Make You Feel My Love 홍은경님 정하셨는데 우리 제부가 편마비가 와서 보고 왔는데 마음이 속상하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잘 풀고 살아야 한다는 걸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제부 힘내시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현대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혈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깨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여기가 뉴욕입니까?
13: 이곳이 파리입니까?
1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4: 올드팝은 배미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15: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주식회사 인시 3년근 도라지 폐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트래픽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No face, no name, no number. 이 곡은 심현우님의 정하신 곡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0: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손님, 객이라 그러죠. 여행을 떠난다는 건 어디서든 손님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식당에서도 손님, 숙소에서도 객, 뭐 미술관을 가도 박물관을 가도 줄 서서 들어갔다 나오는 손님이 되는 건데, 그렇게 객 식구 입장이 돼서 휴가 좀 다녀왔어요. 근데 손님으로 지내다 보니까 아하, 집주인의 행복이 이런 거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리 잘 지켜주신 우리 최정원 아나운서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행복한 동행의 진짜 주인으로 매일 집단속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여행으로 충전된 기운 이제 천천히 오래오래 집단장하는 기분으로 방송 함께 할게요.

0: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어떻게 고백할까 하다 첫 곡으로 유승찬 그대를 사랑합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손님으로 왔어요. 반겨주실 거죠? 바위나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손님이라니요. 당연히 행복한 동행의 가족이시죠.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더 섭섭하죠. 잘 오셨어요. 예, 누구나 집 떠나면 느낀다는 마음고생, 몸고생 진짜 많이 하다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시 떠나고 싶은 이 마음 아직 젊다는 뜻이겠죠. 무엇보다 우리 CBS의 대표 아나운서인 최정원 아나운서가 지켜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었고요. 뭐 휴가는 쉬는 시간보다 사실 움직이는 시간이 많았고 잠든 시간보다 깨있는 시간이 많았던 그런 휴가였는데 이제 그 모든 거 다 충전하고 다 끝내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동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을까? 별처럼 님이. 어디로 다녀왔을까요? 제가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한 장씩 저희 인별그램에 어디로 갔었는지 한 장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별그램 들어오는 방법 아시죠? 김현주 행복한 동행으로 들어오셔서 김현주 DJ가 어딜 갔다 왔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여러분 토요일 저녁인데 여러분은 그동안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셨어요? 미뤄뒀던 얘기 또 듣고 싶은 음악 저한테 나누고 싶은 인사 뭐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지 8시 7분 13초가 지나는 이 순간 저 김현주는 어제 이 시간에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가 어딘지 아 어제 이 시간에 비행기에 있었구나. 그럼 그저께 이 시간에 제가 어디 있었는지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진 인증샷도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송실사이버대에서 쑥 실력자 나의 꿈을 쑥 실력 발휘 쏴.

0: 느끼는 숭실사 이버데.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민혜경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또 성미경 물안개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들으시는 동안 우리 정원 아나운서 방금 왔다 갔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둘이 막 얼싸안고 고맙다 감사하다 잘 다녀왔냐 인사하는데 노래가 끝났습니다. 와 우리 별처럼님 정말 도사님이신데요. 이미 저희 인별그램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캠핑 중이시군요. 와, 이 시간에 저녁 먹어요. 2005번으로 글 주셨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 거 맞죠? 우리 카라님은 보고 싶었어요. 광교 호수공원 걷고 있어요. 그래요. 열심히 걸어서 운동 많이 하셔야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휴가 가 있는 동안 내내 한 뭐 9일, 10일 동안에 8일 정도는 매일 만보 이상을 걸었던 것 같아요. 뭐 워낙 걷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다른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그렇게 걷다 보니까 또 다른 아주 그 평화로움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예, 지금 우리 카라님은 걷고 계시네요. 걷다가 혹시 목이 마르시면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 또 해수욕장에서 캠핑 중인 우리 님 2005번으로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36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 이어드릴게요. 또 테스형 나훈아의 곡이고 그 다음의 곡은 박상민 지중해. 이야 지중해 그야말로 육지 한가운데 있는 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중해 두 곡 이어드릴게요. 358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서울살이 30여 년 두 아이 키우고 사연이 많았던 사당이지요. 사당동에 오래 사셨군요. 굴곡진 내 지난 삶을 뒤돌아보며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실감이 안 나요. 월요일이면 이사를 갑니다. 새로운 곳에서 살 기대 반, 설렘 반인 마음으로 동네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네, 이사 가는 곳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던 곳도 떠나고 또 여행도 떠나고 새로운 곳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분명히 예,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 가셔도 괜찮을 거고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님이 어디 계시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그 분위기, 새 동네 분위기도 또 알려주세요. 김필, 김창완이 피처링한 청춘 청해주셔서 7438번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또 4038번으로, 4308번이네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준의 함경도 해수기, 김석준 윗밴드죠. 그리고 얄프님, 네, 제가 다녀오신 곳, 제가 다녀온 곳을 잘 짚어내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상민, 지중해, 그리고 나훈아, 태스영,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여러분 신청곡으로 함께 했고요. 네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성전 우주 보내주세요. 토요일에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배달 중이시네요. 이어폰 꽂고서 방송 들으며 지치지 않도록 선물과 함께 음악도 전해드렸습니다. 드라이 플라워님이 청해주신 곡, 왁스의 노래 들을까요? 여정.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

0: 알아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와, 낚싯대를 10개나 들이우셨네요. 찌멍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9945번으로 임재범 이밤이 지나면 청해 주셨어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0: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 2학년 된 가람이에요. 오늘은 현충일이네요.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가 있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나라 신문이 곡 신청합니다. 9564번으로 우리 가람양이 보내주셨습니다. 문이 아름다운 나라 참 아름다운 곡이기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2989번으로도 글 주셨고 또 달빛산책님 예전엔 현충일이면 유흥업소들도 영업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듯해요. 그러게요. 사실 예전엔 그래서 밤에 이제 일하는 가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쉬는 날이 현충일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김현주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문이 아름다운 나라 들으셨습니다.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점.
1: 이젠 랭가드 하자.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나는 집사람과 빈내섬에 와 있고 그 후 불멍을 하고 현주님은 휴가 끝내고 돌아와 스튜디오 안에 앉아 계시고 동호님 아 빈내섬에 가셔서 불멍하고 계시군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리라 상상이 되어옵니다. 정수라 어느 날 문득 0565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또 하얀나비님이 조용필 친구여 청해 주시면서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의 친구 현주님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 맞죠? 하얀나비님. 3545번으로는 아까 첫 곡으로 2부 첫 곡으로 그 아름다운 나라 들으면서 금수강산이 참으로 아름답게 다가오는 게 저뿐인가요? 하셨는데 아니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죠. 특히 가끔 이제 휴가차 외국에 나갔다 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살기가 편안하고 좋은 곳이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님만 느끼는 건 아닙니다. 또 문경도련님도 잘

땡겨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저희 인별그램 인스타그램에 해피투게더 939 또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하고 치시면은 제가 휴가 때 다녀온 곳 이렇게 사진을 이제 오늘부터 한장한 장씩 올려놓을게요. 시간 되시면 오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만에 좋은 사람들하고 저녁 먹고 들어가는 길에 CBS 레인보우 음악을 듣고 갑니다. 매번 운전하고 퇴근하느라 글을 못 올렸는데 간만에 글을 올리시네요. 고맙습니다. 희망이님. 우리 곰가족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신승훈, 날 울리지 마.

자련장님 덕분에 멋진 음악 잘 들었습니다. 안성포구에 가 계시다고요? 바다 너머 불빛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팔자 좋네 라고 하시겠지만 아유 그렇게 생각할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나름 우리 다련장님 한 주에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인데요. 스트레스 다 풀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해주신 김상민 유 멍하시다가 따뜻한 차라도 한잔 마시고 싶은데 한다면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또 3712번으로 청해 주신 강승모 무정블루스 우리 유현승님 저도 참 좋아요. 주얼리 네가 참 좋아 청해 주셨고 또 신승훈 날 울리지마 곰가족님은 단양 하선암 캠핑장에 가 계세요. 시장도 다녀오셨군요. 군것질도 하고 구경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낮엔 정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겁더니 머리가 벗겨질 정도였어요. 지금은 썰렁해서 춥습니다. 극과 극을 경험해요. 오늘이 망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초여름에 아주 더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아닌 게 아니라 바람이 좀 쌀쌀하고 시원하고 참 이 생활하기 좋은 그런 기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무사히 잘 돌아오심을 환영하면서 곰가족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2498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수애님은 먼 곳에.

0: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담소도 나누며 미워하지도 말고 삶은 생각보다 짧아요.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봐요. 노래 가사인데 어쩜 이렇게 옳은 말만 쏙쏙 담아놓았는지요. 임영웅 순간을 영원처럼 6167 휴대전화로 짝꿍이랑 저녁 먹고 산책 중인데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요. 영원처럼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사랑이 마음님도 어머님하고 저녁 먹고 들어오셨네요. 잘하셨어요. 순간을 영원처럼. 또 송창식 한 번쯤은 5582번으로 우리 호영님이시네요. 부모님 모시고 강원도 고성 여행 가셨네요. 여행을 준비한 아내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요. 왜 깜짝 놀라셨어요? 말이 안 나오셨대요.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니 이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여길 나오지? 막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부모님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조강지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한국이 하면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행복한 두 시간이었고요. 끝곡은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월은 늘 흐르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물빛도 물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봄에는 눈 녹은 물을 품고 흐르고 여름에는 햇살을 받은 윤슬이 반짝이고 가을에는 한층 깊어진 빛을 머금고 겨울에는 고요한 얼굴로 우리 곁에 머물죠. 신기한 건 이렇게 강물이 달라지는 순간은 많이 티가 나지도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바라봤을 때 계절이 이만큼이나 와 있었구나 깨달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절기상 망종이었습니다. 모내기와 보리배기에 알맞은 때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계절이 또 한 뼘은 자라 있었네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조용히 익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패닉의 강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달력에 적혀있는 절기들 잘 챙겨보는 편이신가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좀더 유심히 보게 돼요. 시기에 따라서 뭐 그날 따라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달력을 좀 습관처럼 자주 오는 편인데요. 이 달력에 절기 이름이 적혀 있으면 계절이 무르익고 있다는 걸 네, 또 거기에서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망종이었고요. 그 다음은 하지, 소서, 대석. 이제 진짜 여름들이 점점 다가올 채비를 하고 있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 임기훈 당신과 만난 이날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드라이브하러 나갔다가 대판 싸우고 들어와서 각방에 은둔해 있어요. 안 하던 짓을 했더니 그런가 봐요. 937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가기 전에 좀 풀고 주무시면 좋겠네요. 안 하던 드라이브를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자주 데이트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이고, 해프닝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4269번으로는 너무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오늘 저희 동네 야시장이 열렸어요. 옛날 어릴 때 그 느낌 그대로여서 꽤 설렜달까요? 바이킹도 오고 전 옆에서 맥주랑 해물파전을 먹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라디오를 켜니 꿈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흐르고 완벽한 밤입니다.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넋놓고 듣고 있네요. 주말이 이렇게 하루 또 지나갑니다.

크라잉 넛 밤이 깊었네.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두고 전해드렸습니다. 회사에서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어르신들 쉬는 경로당 보수하고 청소하고 씻겨드리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저보고 자네는 회사 일보다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네. 잘했다고 하셨어요. 591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나름 칭찬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겠죠. 뭐 회사 일도 물론 잘하지만 봉사도 열심히 잘한다. 묘한데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멋지시네요. 그런가 하면 로라님, 허디 만나면서 귀갓길 신나게 걷고 있습니다. 밤 공기의 꽃내음에 즐거운 귀갓길. 참 이제 곧 회사에서 행사 시작날이라서 단단히 마음먹고 출근해야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주말을 즐겨보렵니다.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02-1544-8777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4: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5: 오래된 주방을 새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싱크볼.
6: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전람회 10년의 약속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생...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자격증 공부하느라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가방끈에 꽉 쥐고 걷는데 길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바람이 살랑 불어옵니다. 싱그러운 풀냄새와 함께 맡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촉촉해지네요. 이번 한 주도 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저에게 그리고 모든 꿈은 가족들에게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은 밤입니다. 774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왠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하루를 정리하고 잠을 청하고 하는 시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가는 나, 대견하다. 왠지 몰라도 잘 될 것 같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갈 것 같다 하는 기분 좋은 설렘도 느끼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응원 드릴게요. 넥스트의 노래였어요. 먼 훗날 언젠가. 7835번으로도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현대 규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김우런의 널 사랑하겠어, 일기예보 Beautiful Girl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꼬마778님, 아이가 학교에서 수행평가 때문에 토마토 키우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루가 다르게 너무 잘 커서 아이한테 그랬죠. 아이고, 너도 토마토처럼 잘 컸으면 좋겠다. 하니 아이가 엄마 아빠 유전자 때문에 키가 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슬프네요. 아, 그러게 너무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았는데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적진 않고 크게 작용하긴 하지만 제 주변에 봐도 부모님은 두 분 다 크지 않으신데 굉장히 큰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하더라고요. 알 수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752번으로는 시원한 밤 산책 다녀왔어요. 낮에는 더워서 걷지 못하다가 지금 성북천을 좀 걸었습니다. 꿈은 음악 들으며 시원한 보리차 먹으니 행복이 별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세상의 모든 책 괜찮아지나요? 박애희. 살다 보면 나보다 오래 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질 때가 있다.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을 그들은 어떻게 통과해 갔는지. 백수린 작가의 단편 소설 언제나 해피엔딩에 나오는 민주도 그랬다. 사립대학의 행정조교로 일하고 있는 민주의 꿈은 원래 이런 게 아니었다. 많은 청춘들이 그렇듯 이상과 다른 현실을 살면서 민주도 꿈을 계속 하향 조정해 가고 있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은 대상이 박 선생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주는 그녀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 민주에게 영화관 아르바이트 시절 이야기를 꺼낸 박 선생의 이야기가 민주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모든 영화의 결말을 미리 본다는 박 선생. 그 시절엔 뭐가 그렇게 인생에 불안한 게 많던지 영화만이라도 결말을 미리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해피엔딩인 영화만 골라볼 수 있잖아요. 엔딩이 어떻든 누군가 함부로 버리고 간 팝콘을 치우고 나면 언제나 영화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만 깨달으면 그 다음엔 괜찮아져요. 누구나 그렇게 불안에 떨며 청춘을 지나온다.

0: 언제나 영화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만 깨달으면 그 다음엔 괜찮아져요. 네, 책 속의 이 문장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그저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으니까요. 괜찮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 삶의 일부를 내어준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오늘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오신 모든 분들을 떠올리게 되는 밤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 박예희 작가의 에세이 괜찮아지나요? 중에서 읽어드렸고요. 이어드린 노래 우효의 음성이었습니다. 산후라면.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정키 피처링 김나영 홀로 그리고 1638번으로 청해 주셨던 마크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토이 윤하의 음성이었어요. 오늘 서울 하늘은 하루 종일 맑음. 0412님 마트에서 2인분짜리 밀키트를 집었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사던 양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기 편한 1인분짜리로 손이 먼저 가네요. 변해버린 일상에 서운해하기보다 지금의 내 속도에 익숙해져가는 제 모습이 왠지 기특하기도 한 밤이네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래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초여름 날씨가 기분 좋은 요즘이죠. 세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시작하는 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6월의 첫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낮에는 햇볕이 따가운데 밤이 되면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미래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대표순
1: 알콩 간장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레이브의 러버걸, 앞서 들은 곡 앤서니 라자로, 마을 탐슨의 라이커 송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9912번님, 편안한 목소리 들으러 또 왔습니다. 깊은 밤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목소리, 마음이 심란할 때 편안함을 주는 목소리, 지쳐있을 때 힘을 주는 목소리, 무엇보다 나를 위로하는 듯한 목소리, 이 시간이 저에게 보약이라는 거 아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오래 함께하길 보내셨네요. 이 시간 이렇게 아껴주셔서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182번님께서 알려주셨어요. 6월 6일 현충일 밤 방송이 시작하는 밤 천일 되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년 가까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원경님과 시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원경님이 듣고 싶은 곡으로 축하곡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어쩌면 방송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깊은 밤 시간인데 이렇게 깨어있는 여러분이 계시고 함께 주신 덕분에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가 천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여러분 덕이에요. 아,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날에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6월 14일 밤 방송을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밤은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오래 여러분의 밤시간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거 늘 알고는 있지만 이별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루 중에 또 이렇게 깊은 밤시간에 매일 2시간 같이 음악 들으면서 소통한다는 거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한 추억들은 또 얼마나 많고요. 아, 정말 어려운 이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남은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 함께한 추억들 많이 떠올리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차차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또 이 시간이 어떻게 채워질지도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2번님께서 원경님이 듣고 싶은 곡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저는 시작하는 밤 이 시간이 하루의 마지막에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참 이 시간에 잘 어울리는 곡이다 생각했었는데요. REM의 Everybody Hurts 전해드리고요. 홍차곤두님의 신청곡으로 Counting Crows의 Colorblind 이어서 듣습니다.

내 옆에 시밤의 음악들이 좋습니다. 하고 나비의 꿈님 청하신 김형중의 옆자리 롤러코스터 라스트 씬 전해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폐지 소식에 많이들 놀라고 또 속상하고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아휴.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일주일 남짓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그동안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했던 음악들, 추억들 꽉꽉 채워서 많이 듣기로 해요. 만남도 이별도 쉽지 않지만 정말 이별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천일 동안 정이 많이 들어서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신희님께서는 날이 좋아서 라이딩하고 와서 초저녁 잠을 너무 잘 잤네요. 오늘은 무척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청하셨어요. 이 곡 같이 듣죠.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신예역의 우리 왜 헤어져야 해 였습니다. 이 곡은 비바퀴님께 전해드렸어요. 저 오늘 그분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멘토처럼 편안하게 지내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전화번호도 지우고 카톡도 다 지웠는데 제 마음에서 지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마음 잘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이렇게 많이 힘들고 아픈 걸 보면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좋았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하루아침에 괜찮아지진 않겠죠. 하지만 시간이 치유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토닥토닥 해드리면서 비바퀴님께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캔디핑님께서요. 낮에 한 방송에서 어떤 분이 시작하는 밤까지 가면 잠은 언제 자냐고 수명에도 지장이 있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명과도 맞바꿀 만큼 좋다고 했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아껴주셨는데, 사랑해주셨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을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나탈리 쿨의 Miss You Like Crazy, 데이비드 포스터,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한 The Best of Me 전해드렸습니다. 2630번님 청하셨어요.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갑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루시드 폴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실룽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주 만에 녹화네요. 퇴근길 시작하는 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 곡이 더 슬프게 들리는 거 있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오전에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서교동의 밤 워킹 인 더 문라이트 함께 했습니다. 방토님, 사연 여기로 보내는 거 맞나요?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집에 와서 그동안 밀린 수다 다 떠는 시간 가지는데 지금이 딱 그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밀린 수다 떨다가 다들 잔다고 하고 동생이랑 누워서 수다 떨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사이가 정말 정말 좋으신가 보네요. 집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진다는 거, 잠들기 아까운 만큼 좋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2시까지 좋은 음악으로 동행할게요. 7080번으로 청하셨어요. 주얼의 Foolish Game 듣고요. Nothing But Thieves의 Lover, Please Stay 이어서 듣죠.

프린스의 The Song of the Heart, 민트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드발주의 I Like It 전해드렸습니다. 시작하는 밤 늘 함께합니다. 저는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 맛에 밤근무지만 즐겁게 지낸답니다. 밤마다 시작하는 밤과 함께 하게 됐네요. 저의 네 분 쌤들과 오늘도 화이팅 합니다. 몽글몽글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커피 한 잔 전할게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 돌봐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 감사한 거 있죠. 2시까지 좋은 음악으로 곁에 있겠습니다. 8363번님 청하셨어요. 애냐, Wild Child.

애냐의 와일드 차일드, 프레디 콜의 I Realize Now, I Miss You So 이어지는 곡, 그리고 이따마라 코렉스의 Cry Me A River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뮤의 Comforting Sounds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장이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좌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땅에 널판지 하나 펴고 그 위에 생선이며 나물, 과일을 올려두죠. 누군가는 하루 먹고 살 걱정을 펼쳐놓고 누군가는 정겨운 이야기를 펼쳐놓습니다. 이곳엔 고단한 노동과 땀방울이 서려있기도 하며 이웃들의 소박한 즐거움도 담겨 있습니다.

웃음과 안부와 삶이 오가는 좌판은 인생 같기도 하죠. 인생의 좌판 위에 누구는 꿈을 펼쳐놓고 누구는 상처를 누구는 사랑을 펼쳐놓습니다. 소박해 보여도 그 안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가득한데요. 그래서 서로의 그곳을 지났을 때 안에 담긴 고단함을 들여다봐줬으면 좋겠어요. 상대의 좌판에 놓인 시름은 내가 슬쩍 가져가고 내게 남는 넉넉함은 그 사람에게 보태지면서요. 서로의 인생을 비워주고 채워주는 것,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크라이슬러의 리베슬라이트, 사랑의 슬픔,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과 밀턴 카팀스가 주연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좌판에는 무엇이 놓여있나요? 어떤 날은 튀김집 좌판처럼 고소하고 활기차고, 또 어떤 날은 대형마트 한 모퉁이 할머니의 산나물 보따리처럼 또 쓸쓸하고 애잔하기도 하죠.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좌판이 어떤 모습이든 옆 사람이 슬쩍 들여다봐 줄 테니까요. 위로 한 자락, 웃음 한 조각,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조금씩 나누다 보면 어느새 좌판이 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 가운데 삐의 예수, 자비로운 예수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안드레아스 델프스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853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컨디션 꽝일 때는 늦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늘은 컨디션 맑음이라 6시부터 정원님 방송까지. 집안일 이제 싹 끝났어요. 개운합니다. 어디로 바람 쐬러 나갈까, 영화나 찾아보면서 쉴까 행복한 고민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 다 끝나고 딱 여유로운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 참 행복하죠. 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을 쐬러 나가셔도 아니면 또 집에서 이것저것 영화 찾아보면서 뒹굴뒹굴 쉬는 것도 어떤 선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 번호 10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립니다. 제랄 플레이 바이올린 그리고 이타마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D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제라르 블레이 바이올린과 이타마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브람스의 3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 유일한 단조 소나타가 바로 이 3번인데요. 그러나 방금 들려드린 2악장은 참 아름다운 장조, 따뜻한 장조로 이루어져 있죠. 어쩌면 그 단조, 슬픔 뒤에 나온 장조라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담맘님이 사연 주셨네요. 요즘 수락산에 청둥오리가 새끼를 6마리나 화제예요. 아침이면 사람들이 밤새 무슨 일이 없나, 혹시 고양이들이 해치진 않았나 걱정하면서 청둥오리 새끼들 숫자를 세죠.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둥오리 새끼 6마리 나란히 있으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무사하게 잘 크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다, 모래, 녹두. 이들은 3개월에서 반년가량 길에서 살다가 우리 집 식구가 된 뒤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 그들의 이름은 아마도 내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일 것이다. 밥이나 간식을 줄 때도 부르고, 가르치거나 혼낼 때도 부르고, 칭찬하거나 위로해 줄 때도 부른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불러볼 때도 있다.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보는 동물 가족의 작은 얼굴은 수천 수만 번을 거듭해서 봐도 여전히 변함없는 감동을 준다. 요다는 어릴 적부터 핑크빛 귀가 큼지막해서 스타워즈의 요다 같았다. 녹두의 이름도 꽤 단순하게 지어졌다. 태풍이 다가오던 어느 여름밤, 동네 녹두 삼계탕 집 앞에서 어린 녹두를 처음 만났다. 모래가 왜 모래가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모래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가졌던 이름은 생각난다. 부천의 한 동물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청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했다. 모래처럼 거처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이름을 갖는 경우도 있다. 내 친구 화영의 반려묘 노랭이는 집 안팎을 모두 터전으로 삼고 있는데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다 달랐다고 한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고양이는 화영에게는 노랭이로, 동네 초등학생 한 무리에게는 꽈배기로, 어느 중학생에게는 감자로 불리고 있었다. 이름이 많다는 건 친구가 많다는 뜻일 것이다.

이름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영화 버드박스가 떠오른다. 연유를 알 수 없는 괴현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 멜러리는 갓 태어난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언제 변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 속에서 멜러리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보이, 걸이라고만 부른다. 고난을 헤치고 안전한 피난처에 도착한 뒤 멜러리가 처음으로 한 일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누군가를 세상의 일부로 승인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대상과 나를 연결하는 마음의 동아줄을 더 단단히 쥐는 일이다. 세상에는 이름 있는 존재보다 이름 없는 존재가 훨씬 더 많다. 집 밖에 사는 가축은 대개 이름이 없거나 번호로 관리된다. 이사 레시코의 사진집 사로잡는 얼굴들은 도축장으로 옮겨지기 전에 구조되었거나 병들여 버려졌다가 살아남은 농장 동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책장을 넘기면 생추어리에서 비로소 늙어갈 자유를 얻은 동물들의 얼굴과 하나하나 마주하게 된다. 그 얼굴 아래로 저마다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제 이들은 가축이 아니라 쿼츠라는 당나귀, 테레사라는 돼지, 톰이라는 칠면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을 걸기

하겠다는 의미다. 이 세상에 같이 있겠노라 하는 약속이다. 문득 전에 없던 묵직함을 안고서 고양이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리사 오노의 노래로 카치토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김영글, 안희재, 정우열이 함께 쓴 책 반려인의 하루 가운데 김영글의 글 이름짓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이 갖는 힘은 참 크죠. 사람의 이름은 물론이고 동물에게, 때로는 식물에게도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존재가 달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같이 있겠노라는 약속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준다는 건 단순히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존재의 귀함에 무게를 더해주는 일이라는 것. 오늘 내가 가장 자주 이름을 부르는 존재가 누구인지 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마루맘님 사연입니다. 정원님이 방송 시작하셨을 때쯤 저도 삼성동에서 가게를 오픈해서 계속 듣는 청취자입니다. 6월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한 4년 전쯤부터 가게를 하신 모양이에요. 김복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김치볶음밥 전문점일까요? 김복 전문점. 그렇게 보입니다. 김치볶음밥. 오, 너무 맛있겠는데요. 김치볶음밥을 전문으로 하시면 가뜩이나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열심히 살아가시고 저랑 또

새 일을 시작한 동기이시니까 특별한 마음으로 응원 보탭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아름다운 슈베르트의 가곡 Auf dem Wasser zu singen, 물 위에서 노래함 듣겠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 그리고 줄리어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물 위에서 노래함 Auf dem Wasser zu singen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와 줄리아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자,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4번 F단조 듣겠습니다. 어제 들려드린 3번이 노래하듯이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였다면 오늘의 4번은 뭔가 더 어둡고 강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최애 작품이 바로 이 4번입니다. 짧은 곡이지만 이 긴장감 있는 리듬, 또 강약의 대비도 인상적이고요. 무엇보다 선율이 참 우수에 젖어있는 선율이 참 아름답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뜨거운 감정을 쏟아내는 듯한 매력이 있고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듣고 있지만 사실 원곡은 피아노 4핸즈 작품이거든요. 두 명의 연주자가 한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는데 이 4번은 그 두 손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굉장히 묘한 오묘한 자세로 피아노를 쳐야 돼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칠 수 없는 그런 곡이에요. 막 살도 많이 맞닿고 이래야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우리 브람스 헝가리 곡 4번 같이 칠까? 이렇게 뭔가 좀 흑심을 품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함께 듣죠. 베르나르트 하이팅까지 가는 암스테르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선곡되면서 F샵 단조가 되었습니다. F 단조는 뭔가 조금 더 어두운 슬픔, F샵 단조는 조금 더 낭만적인 슬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까지 위하는 암스테르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이제는 아주 유명한 5번 헝가리곡을 내일 듣게 되시겠네요. 미도리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청취하는 유학생입니다. 여기는 벌써 한여름 날씨처럼 많이 더워졌어요. 밤에 잘 때도요. 50대 중반에 뭔가를 다시 배우고 시작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꽤나 힘이 든 것 같아요. 하지만 선택한 이상 완주해야겠죠. 파이팅입니다. 유학생입니다 하셔서 어린 학생인 줄 알았는데 와 50대 중반에 새로운 걸 배우러 일본까지 가셨군요. 대단하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도 강렬한 응원 보탭니다. 힘내시고요. 완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도리님. 이게 일본 이름이잖아요. 초록색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도 참 예쁘게 지으셨네요. 닉네임.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국 민요 데니보이 듣겠습니다.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영국 민요 데니보이,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문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장일남 작사 작곡 비목, 바리톤 최현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론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레 보내드렸습니다. 팡파레 for the common man. 유진 올먼디가 주연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 곡은 2차 대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현충일인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마음 깊이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2434번님 사연입니다. 정호님, 저는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요. 어찌할 수 없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돌에다가 그림 그리며 가끔씩 일어나 까치발로 서서 걷기 등등 책 읽으며 필사도 하고 저 잘하는 거 맞지요? 인생 뭐 생각하기 나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쉽게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결국엔 자기 손해잖아요. 뭐 감정이 어쩔 수 없겠지만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내 손을 떠난 일이야. 어찌할 수 없어. 잊어버리자. 그리고 내가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 내가 슬퍼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화를 내고 그래야겠죠. 아유, 진리를 또 깨우쳐 주셨어요.

이어지는 곡은요,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랑잠 듣겠습니다.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많이 연주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참 아름다워요. 자, 조슈아벨의 바이올린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랑잠 보내드렸습니다. 느리게.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내준 사연이에요. 민들레님. 매주 아버지 돌봐드리러 갈 때의 길동무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늘은 금호영제 독주회를 하는 손녀딸 민하의 연주에 모셔오고자 가는 길이라 더욱 감미롭습니다. 95세 할아버지의 응원받아 파이팅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야, 민하는 어떤 악기를 하나요? 금호 영재 독주회면은 아주 치열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아주 재능 있는 학생일 텐데 어떤 악기를 하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또 95세 할아버지의 응원까지 받으니 얼마나 연주 잘하겠어요? 온 가족에게 아주 특별하고 멋진 하루가 되기를 또 민하가 연주 침착하게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다비드 포퍼의 가봇 디장조 듣습니다. 야노 슈타커의 첼로, 시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다비드 포퍼의 가봇 디장주 보내드렸습니다. 야노 슈타커의 첼로 그리고 시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야노 슈타커의 첼로 연주를 굉장히 음반으로 많이 접하면서 자랐는데요. 슈타커는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게오 네리키라는 일본 피아니스트와는 친분이 생겨서 지금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세요.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이고 선생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 만날 때마다 슈타커 얘기를 막 묻곤 한답니다. 그래서 직접 슈타커와 음반도 녹음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하고 있어요. 참. 2503번님 사연입니다. 정원님 목소리 들으며 남편과 멋진 노후 보내고 있어요.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멋진 노후. 8878번님 클래식을 잘 모르는 저는요. 이 방송 들으며 알게 됐답니다. 매일 고정 포이동에서 장옥주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저는 제일 뿌듯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클래식을 잘 몰랐으나 좋아하게 되었다. 편안하게 되었다. 클래식을 즐기게 되었다. 제가 정말 뭔가 뿌듯한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클래식 음악에 빠져들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짧고 쉬운 곡은 또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약간 어렵다, 조금 생소하다, 조금 길다 이런 곡들은요. 그냥 조금은 참고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참고 들으면요.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좋아지게 돼요. 우리가 음식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몸에 좋고 사실은 오래 먹으면 참 좋은 음식인데 첫 입맛에 딱 당기지는 않는 그런 식재료들. 뭐 두릅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런 음식들. 참고 들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안단테 마에스토소 함께 들을게요. 블라디미르 유롭스키가 주요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가운데 4악장 안단테 마에스토조 보내드렸습니다.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가 주연한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정말 제가 이건 한 고등학교 때쯤 정말 푹 빠졌던 음악이에요. 물론 평생 좋아하고 있지만 또 며칠 전에 1781님이 보내준 사연인데요. 60대인데 셔플댄스 배우러 갑니다. 첫날이라 긴장돼요 하셨습니다. 아, 왜 이렇게 우리 아당에는 멋진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셔플댄스를 배우러 가시는군요. 이게 셔플댄스가 이렇게 발을 굉장히 빨리 앞뒤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댄스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스치듯이 스텝을 밟는 그런 춤인데,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도 이렇게 스텝 꼬이면은 다치실 수도 있고, 천천히 느긋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이어진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물레 감는 그레첸 듣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브리기테 파스펜더의 노래 그리고 에릭 베르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가르 보내드렸습니다. 메초 소프라노 브리기테 파스벤더 그리고 피아니스트 에릭 베르바의 연주였습니다. 산청바라기님 사연 주셨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성악곡 들으면서 새로운 음악 접했던 기억이 나요. 참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지난 예전에 옛날의 인연들 찾는 게 참 쉬워진 세상이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정말 뭐 SNS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아직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연들이 참 많죠. 특히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도 궁금한 선생님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또 추억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죠. 자, 이어지는 거군요.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듣겠습니다. 존 르네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에릭 사티의 짐 노패드 1번, 존 르네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BJ 알레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파랑돌 함께 할게요. 유진 올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BJ 알리 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파랑돌 들으셨습니다. 유진 올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일리브로 델라모레 사랑에 관한 책 포르테 디 콰트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0: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죄인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살리고 이 땅을 치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정한물로 우리 죄를, 224장 찬송입니다. 이장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로 가까이,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명지 홀리 보이스가 부른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바디메오 중창단의 찬양으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마드리갈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박정하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햇빛을 받는 곳마다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정영순, 임현모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유리정원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김종찬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토피놀라떼님께서 신청하셨던 주리의 예수 내 안에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0: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문은희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평화의 기도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손재석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김선우의 찬양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김선우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박동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을 수원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내 주님은 살아계셔 170장 찬송 신영옥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어목회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이죠. 주나목의 오직 하나님

영광 문영재 피처링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메리제이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흡족해 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두려움 속에서 움켜쥐고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멈추게 하시며 탐욕과 교만의 언어를 잠잠하게 하소서.

2026년 환경주일 공동기도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무덤 저편까지 손을 내미신 주님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셨습니다.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생명의 길. 이어서 뷸라의 찬양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먼동 튼다 일어나라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환경주의를 맞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잘 지키도록 애써야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워라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찬송가 밴드의 찬양이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단단한 초록으로 무르익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계절이 깊어간다는 건 자신의 색을 아주 분명하고 묵직하게 드러내는 일 같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도 이 6월을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넓은 그늘을 만들어서 지친 이들을 쉬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삶에 지친 이들에게 쉼이 되는 그늘을 내어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주 안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노래하는 Singing I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God will take care of you.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습니다. 거실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 들으면서 간단히 운동하고 어항 속에 물고기들 아침 주고 이제 교회 갈 예정입니다. 온 가족이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김영호님 집에서 물고기 키우시는군요. 집에 있는 수조를 보면서도 물멍이 가능하군요. 너무 좋은데요. 프리지아 이선양님은 교회 권사님들과 CBS 성경필사 전시회에 다녀오셨대요. 너무 충격적으로 은혜 받고 왔어요 하셨는데 이 너무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우리 성경필사 전시회 처음에 보러 갔다가 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한 바퀴 다 보고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처음부터 보고 이렇게 반복했거든요. 아직 CBS 성경필사 전시회에 오지 않으신 분들 한 번쯤 지인들과 나들이 삼아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휴관일 잘 체크하고 오셔야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뒷자리 6270 쓰시는 분은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신청하셨습니다.

한낮 같은 새벽 아침 한강변을 걷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뛰고 있습니다. 벌써 햇빛은 뜨겁지만 시원하게 불어주는 강바람이 더 못 잔 잠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아요. 5832님도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어나 강변을 걷고 계신 거네요. 반갑습니다.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더운 계절이 우리로 하여금 축 늘어지거나 게으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부지런히 만드는 것도 같아요. 더워지기 전에 더 일찍 서두르자 싶으니까요.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푸른 하늘이야 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오 지서스 다우 아트 스탠딩, 주 예수 대문밖에입니다. 이런 사연 주셨어요. 재작년 퍼플섬에서 참여했던 애청자입니다. 55년생 친구들과 여행 중에 아침 운동하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계엄 난리가 나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네요. 추억을 떠올리며 주 예수 대문밖에 부탁해도 될까요? 또 이런 사연이 있으시군요. 푸른 하늘이야님께서 그때 신청하셨던 곡이 이 곡이에요. Oh Jesus, Thou art standing, 주 예수 대문 밖에 듣겠습니다.

어느 새벽 많은 사람이 주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어부가 밤을 새우고 낚시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어부는 마음과 육신이 몹시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그물은 물을 먹어 어린아이가 갑자기 성인이 된 것 같은 무게로 변하죠. 밤새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은 찢어져서 보수해야 합니다. 물 먹은 그물을 다시 펴서 고기를 잡는 행위는 어부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싣고 배를 띄우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마친 후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밤이 늦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요한의 배에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은 새벽에 모인 사람들에게 답을 명확하게 주십니다. 무엇을 의지해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말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울 이태원 교회 지성호 목사님의 무엇으로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가.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던 나의 어린 시절 경남 거창군 기조면 장길이 과수원집이 생각나는 아침 사과꽃 백꽃이 그립습니다. 이성환님 신청하신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 우리로 하여금 어린 시절로 타임머신을 태우는 그런 찬양이죠. 당신 멋져님의 사연입니다. 늘 이 방송을 들으며 교회로 향합니다. 작년에 큰 수술을 3번 받으면서 중환자실에서 힘들 때 제 목숨을 걷어가시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사를 주셨지요. 조금 고통이

가자드니 주님, 퇴원하면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주차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퇴원 6개월 차 회복하면서 주님께 약속한 대로 오늘 성가대 연습하러 일찍 핸들을 잡습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환우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함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당신 멋져라는 레인보우 닉네임으로 오신 조호성님, 정말 멋지시고 감사드립니다. 힘든 그 고통의 시간을 건너 이렇게 회복하셨다는 귀한 사연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사연이 지금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몸이 아프신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조호성님의 신청곡은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예배 가기 전에 산책하며 듣는데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네요. 정혜수님. 양파님께서도 저도 새소리 들으며 하천의 흐르는 물소리 들으며 주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에 감사하며 산책한답니다. 네, 우리들의 평화로운 참 감사한 복된 주일 아침. 리베라 합창단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들으면서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여기까지입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유기견들을 보다가 느꼈습니다.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녀석이 새 가족이 나타나는 순간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데요. 축 처졌던 꼬리는 올라가고 불안하던 눈빛에는 생기가 돕니다. 불과 몇 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녀석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겠죠?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은 움츠러든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스스로를 다시 믿게 만드는 용기를 주니까요. 오늘은 사랑을 받는 기쁨과 함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연은 아침입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0: 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Bakrana, hadi.

올리비아 뉴튼 존, Banks of the Ohio 들으셨고요. The Beatles의 Yellow Submarine 앞서서 함께했습니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을 들으면서 일요일 출근하는 중입니다. 오늘 출근하는 우리 팀원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금방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네요. 4779님이시고요. 노랑병아리님께서 세 식구가 모처럼 함께 평안하게 한자리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이런 시간이 오랜만이라 참 좋아요. 함께 평안하게 한자리에서 이 세 개의 단어가 얼마나 평화롭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7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함께해 주시죠. 숀 캐시디입니다. 나두 론론 듣고요. 이어서 컬처 클럽 카마카멜레온.

to it grow. 아빠의 영향으로 올드팝도 좋아하는 우리 집 꼬마들입니다. 지금 아이들도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있거든요. 준이, 담이나 사랑해 하시면서 2640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The Course의 So Young 들었고요. 이어서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는 1405님께 전해드렸습니다. 5599님이신데 저는 주말에 축구 심판 배정을 받아서 경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3년차 됐어요 하시면서 주셨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실 테니까 축구 심판 일을 하시겠죠. 좋아하는 일 하면 사실 즐거운 일이잖아요.

나야 그래도 승부와 관련이 돼 있는 일이어서 좀 긴장하면서 경기에 임하실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Tears for Fears,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준비했고요. Simple Minds, Don't You는 5395님과 같이 듣겠습니다.

0: 켈리 클락슨, Because of You 들으셨어요. 앞서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I Will Never Love Again. 이 노래는 0707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7: 1544-7575.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참 좋은 여행.
10: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0: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호지어 투 스윗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0: 아치스의 슈가 슈가 들으셨어요. 이 2부의 첫 곡은 유가상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인데 설악고등학교. 설악산에 있는 게 아니라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설악고등학교를 87년 2월에 졸업했는데 어느덧 졸업한 지 40년이 다 됐습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거든요. 네, 이 동창분들이 지난주에 동창회를 하셨어요. 요 설악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하셨대요. 사연 주신 우리 유가상님이 동창회 회장님.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는지. 함께 나눌 추억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카.

0: 소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미카의 Love Today, 앞서서 The Real Group의 Small Talk. 이 노래는 2328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 두 곡 들었습니다. 카라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어요. 23년째 이어온 먹방 모임에서 여수로 놀러 왔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음악 들으면서 아침을 맞이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게다가 여수에는 맛난 음식도 많으니까 많이 드셨을 거잖아요. 먹방 모임이니까. 아,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수에서 먹으면 지금 너무나 좋을 제철 음식을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돌문어, 전복, 도다리, 장어 이런 게 검색이 됩니다. 먹방 모임에서는 어떤 거 드셨는지 막 궁금해지네요. 9753님이신데 저는 용인에서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1978년쯤 고등학교 때 유행하던 블론디의 썬데이 걸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이 곡 들으면서 힘 얻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게요 하셨어요. 준비했고요. 이어서 The Go-Go's의 Vacation 듣겠습니다.

1호 이사님께서 그대들과 함께 멋진 곡을 들으면서 흐린 날씨에 마음은 밝음입니다 하셨고요. 8937님이 조금은 흐린 아침,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흘러나오는 팝송 들으면서 냥이, 한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노래 두 곡을 더 이어서 전해드렸거든요. 스티비 원더의 Lately는 0102님께 전해드린 노래, 이어서 마이클 볼튼이었습니다.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콩감님께서 오늘은 우리

이집여자둘과동생집여자둘이동대문나들이갑니다늘넷이같이움직이면도파민이팡팡터져요2플러스2회동인데서로잘만든두세트가모여서더시너지나는그런모임인것같아요신나게잘다녀오시고요그리고8967님이생각이많은일상을살고있는데오늘은솔캠가기위해서짐을쌉니다혼자캠핑가시는군요오늘은온전히나를위해모든건있겠다이런생각하면서훌훌털어버리고오겠습니다8967님의다짐만으로도너무나좋네요나도그래야지모든걸잊고그렇게훌훌털어버리는하루를보내야지그런생각이절로듭니다잘다녀오세요머룬5의미저리준비했고요제이슨 무라즈의 Gig in the Pink 는5802님께서듣고싶어하셨어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와 있는 아들 1년 만에 만났어요. 여기에서 엄마 밥 해주고요. 같이 자고 여행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벌써부터 짠해지는데 오늘 하루 꽉 채워서 아들과 시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송수진님. 엄마와 아들 뜨거운 상봉을 했으니까 또 이 힘으로 워홀의 나머지 날들을 아들이 더 잘 보내겠죠? 메간 트레이너 존 레전드 Like I'm Gonna Lose You 들으셨고요. 앞서서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였습니다. Stuck With You.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0: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1: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483님 신청해 주신 카자구구 투 샤이 오늘 끝곡입니다. 손병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없는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쁜 꽃을 오래 두고 보고 싶을 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로 자주 갈아주고 물의 온도도 신경 써야 하고요. 습도는 어떤지, 꽃병은 깨끗한지 확인해야죠. 줄기는 비스듬히 잘라야 물을 더 잘 머금을 수 있고요. 영양제나 보존제를 넣어주면 더 오랫동안 곁에 둘 수 있습니다. 꽃 하나를 돌보는데도 챙길 게 많죠. 관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꽃을 오래 바라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쓰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처럼 잘 돌봐야 하는 건 바로 자신일 거예요. 물론 마음을 돌보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꼭 많은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만 갈아주면 꽃이 한결 오래 가듯이 내 마음도 작은 관심 하나로 달라질 수 있어요.